0: 같습니다. 도해부 차원이니까 방금은 부자 아니면 부자 나는 돈이 보인다 나는 돈이 보인다 돈이 차원이었 그것은 그 플레임이 같습니다. 도해부 차원이니까 방금은 부자 아니면 부자 나는 돈이 보인다 돈.
1: Nacional Folclórica 98.7. Pasión por lo nuestro.